0: 아우랑 가와 꽝.
1: 아우랑 꽝.
0: 이거랑 가야 가야 왜 바바 무는 고야만이 야 싫어.
1: 가야 왜 가야 꽝도 가야
0: 왜 아니 왜 걔네 좀 다니리 봐야. 그 사람은 무르는 야는 뭐야 우리 부하가 돼.